0: そんなに見てないよね、
1: うん、
0: 見ると泣いちゃうし。
1: 車のシーンからが一番ですよね。車が大好きだったので、あの18になったら頼むなみたいな話をしたことはよくあったと思うんですよ。サーフィンをやっているところ、まあ、すごくプロのサーファーみたいな感じの映像になってたので、こんなにうまいのかなみたいなのはあったんですけど、まあ、そういったところを見て、あ、なんかその叶えられなかったことの一つが叶えてあげられたような気持ちになったっていうのは正直ありますね。
0: そうですね、なんかあの映像を見た時になんかすごく現実感があったっていうか、きっと生きてたらそんな感じだったんだってことですごく身近に感じて。
2: The company delivers about 200 videos a month to bereaved families. But they only allow interactions to go one way, with those grieving watching digital versions of their loved ones on screen.But technology isn't just used for healing. It's also designed to address a harsh reality. South Korea is running out of room for the dead. As the nation reaches the super-aged milestone, where one in five people are older than 65, burial space is becoming scarce.Even high-rise columbariums, which charge astronomical fees to hold funeral urns, are at capacity. Kim Kung-soo sees an opportunity here.
3: 더 이상 없어요. 확대될 수는 없고 누가 봉안나 후안에 가지고 통화도 안 나와야지. 결국에 서울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다 눈매도 1,500만 원 정도죠. 어떻게 가져도 지금 월 3까지 다음 1,500만 원 이상 기록도 얼마냐면 660만 원에 중고래라 대여분대시 다타이 1까지 해서 660만 원에다가 그냥 1인짜리 아까 110만 원짜리 있다 했잖아요. 하나 들어오면 770만 원 남기고죠.
2: Kim's company turns human ashes into gems.
3: 여러분의 예쁜 진흙 있잖아요. 목걸이 귀걸이 하는 거 그건 다 인공진흙일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진흙 속에다 넣어서 잠시에 키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도 진짜 다이아몬드인데 그때 스타톤타면 생체온수를 추출해서 부인 미리 머리카락과 총발급에서 추출해서 그걸 다이아몬드에 넣어서 영원히 아름답게 내.
2: Every gem carries a laser engraved number minted on the blockchain. It links the physical stone to the digital soul.
3: 너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라도 이 보석만 잘 보관하면 너의 아바타 AI는 영원히 실행될 수 있고 불러올 수 있어 라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0: laundry owner Kim Gub-so has chosen this approach to honour his mother.
1: 어머니가 근데 이제 직장을 한 꽤 오래 다니셨어요. 다니다가 이제 퇴근길에 이제 사고사로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납골당이나 뭐 이런데 뭐 수목장 뭐 아니면 뭐 어디 바다에 뿌린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험한 것 같고 그냥 뿌리면 그만인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같이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영원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거죠. 예.
0: 신호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Today, Gub-so is visiting his mother's final resting place for the first time. Her ashes have been compressed into a stone that acts as a digital key.
2: 저희가 미경관을 옮겨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앉아 계시면은 위에다 어머니 모셔다 방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0: These tokens unlock a permanent archive of the deceased's life. Through AI, the dead can now speak.
1: Koshtriya, meine Priya, come to work. Good day, my dad. Oh, my God, I'm not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not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not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not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not going to go to the hospital.
2: 틀어진 다음부터 좀 마음이 좀 무겁다 할까? 좀 뭉클하고 좀 그렇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투 이런 거 말, 그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와닿고. 처음에 좀 놀랬고, 또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보니까 또 좀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没吧，我在，但是我是
1: 也是啊，那时候已经没感觉了。
2: 小顾啊，
3: 哦，
1: 我觉得不错啊，就是有一个互动性在啊，就是可能让大家觉得说，哎、欸，好像我还在一样。
3: 也想要
1: 用一些比较搞笑的说话，哎、欸，嗨，你来了，你先看我。这样不是还蛮好笑的吗？就是比较乐观的话。
3: 哦，对啊。
1: 如果就是不想那么感伤的话，
3: 让你不要那么沉重。
1: 对，就是也是。毕竟离开好像比较都容易感伤一点。
4: For innovators, there's an ethical question of how much technology should interact with real life. Chung Chia believes it should only be used to help bereaved families say a final goodbye. That's why he insists on keeping his service one way only.
3: 那有一些业界，但是其他的那个朋友也讲，如果真的要赚钱，讲白的。互动是比较有商业价值，但我认为它有点违背了我本来的想法跟想象，所以我就不做到这个程度，那就只做到单线性的。但如果一互动下去，那不就变得走不了了吗？不管是想象中的他，还是现实生活中的我，不就有可能又被绑在一起吗？
4: But some tech innovators encourage the grief-stricken to communicate with AI-generated images. In South Korea, Professor Sok Hae-jong believes technology can help people process their emotions rather than trap them in sadness.
5: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고인을 잘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가고 그것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Professor Sok combines therapy with virtual reality technology. Traditionally, to work through unresolved trauma, patients imagine a lost relative sitting in an empty chair. Here, the empty chair is filled by a high fidelity avatar.
6: 선우야,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어?
7: 어, 그래. 얼마나?
6: 거기는 어때? 몸은 많이 아프지 않고?
7: 나는 잘 지내고 있어.
6: 다행이야. 여기서 너가 많이 아팠잖아. 나는 너가 옆에 없으니까 사실 아직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잘 지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7: 나도 여기서 너 생각을 많이 해.
5: 저희는 한 장의 사진으로 3D 아바타를 생성해서 이제 한 지금 현재의 파이프라인으로는 이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4: 시스템 focuses on recreating micro movements to make a person appear more lifelike.
5: 마커를 이 센서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한 마커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3D 가상 공간에 이제 트래킹이 되고요.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처럼 아주 다이나믹한 동작을 하진 않지만 아주 예민하게 고개도 끄덕여주고 이제 때로는 아니라고 해주기도 해주고 이제 나중에 헤어지고 이제 나가는 이런 미세한 동작들을 캡처링해서 이제 아바타의 모델에 심어주는 거죠.
4: What makes Professor Sok's therapy different from most other AI options is that a human counselor controls the avatar. The counselor monitors the user's emotional state in real time, triggering the exact words or movements they believe the grieving person needs to experience.
5: XR 애도